0: 빵짱 예민촌.
1: 내 도시를 가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가 가밋 사바나이
0: 빵짱 예민촌.
1: 무덤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끈방한 바가이 싹칼로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마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.
2: Choy, iole ko ni Danay Choy, agin bakal ko nga kapal shirt si Imo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o bay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ylo si Iman.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Never hold someone else's bag. If someone asks you to just hold this for a second, don't do it. Many scams start exactly like that, small requests that lead to bigger risks. Your safety comes first. Politely decline and keep your distance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